이게 보러가 땅기나 심으니까 이게 삼분 숨하트였어 있을까 바리갈하더라께 Mangga wonten kadul Gusti beres kapelan salajengipun. Semoga kalau dereng akan sugeng siang sugeng midang.